0: 안쓰러졌나 믿지야 나나 엄마 먹었다 나 엄마 먹었니 예 예 울었어
1: 무슨 어씨 인턴피
0: 그래서 외자 위는 했잖아 나 원천인데 엠포스 야 너 그런 거 피워나 소대지 나